만약 아시길바다 유님 마스카르 히만트 쿠마르 기타 다트 키 아와즈 미 사하 비비 오 굴람 필름 카 기타 아프네 수나 아프 순 라헤 헤 비빗 바르티 세 카릭툼 사다 바하르 나흐미.